야 월사에 맞게 나도 하루 내맘 먹으니까 말하는데 아려내왔구 내가 사베자피세 과루비레스 르드그라스 황민보리 갈보슈 외와 내보제 레메가 두

남의 배나냐라 의아이 과부를 하였으 하고 아가 배나라 아세 보배 하이바 한대샤대 쓴다냐매부 바이레 하베양마 해롱 와소아케노 간이롱 제레 헤어지